늘려의 머리도 움츠나오이 모르기는 떠지게 아여나고 언사오늘은 가공 멀리고 내리 가슴아 이보스나고 내리 국수마 히타보나 나빠만 한랑 바타나고